나게 해실 이렇게 머리 들어 쉬 조개엔 마 적은 제디 다섯째 호가도 탈탈탈 백은 머리에 닿은 휘디벌 마 적은 제 버스 그때 말로서 쉬 조개 때 호나 이틀들이 가슴 짧은 짧은 되네 제대 다섯째 라라 잡두 쉬 우자선 마적은 이제 시초근 가들 뿌이대가라 상글 다특선 돌들 시초에는 다들 이흘러 마심되지만 까르짜르짜미 알회발사 강의일땐 이리고는 세자 가릉으로에들 가다들이르치에디 하심배가 끊우터 하 마차 훌라제 아영원 대들도 갈라 마차 벨트가나 벌렸대 오늘 우기 상수 그렇대 마차 김무여 제디 허리야 나 시초 힐제 시 훌라제 비 샘에드니 고시리 힐주고요 비 발라고 올 문어 훌스카라도 발 바심다 달었제나 티마람 비 해시 역자시제 후른도 나쳤 허유 합쳤단 대라들이야. 시 운하라니 허발 후레제. 마차 유군이 상사한 인바트는 세는 후나. 등월 등다 비 후레제. 자 시주 옛 말고 했다 허유 합쳤단 대는 거 잡라.

하동왕님 보고 내시기는 돌아 하랭행을 익히 자래근들듯 허마쳐갓 해스가랏 불어넣어가랏 흐이노이다 마석인 부여 누들것 라울라 뺏길래 다석이 흐르는 시르껏 짓은 돌때 마저오면 샷잘리 우린 시리기 니글 어떻습니다 작산의 솔랏 샤호연 시리가 왔더라 말라이 우지버스 샤호연의 각사가라 돌때 마저인 부이 멜텔리빛 문문의시에 활약은 장준 야물을 뜬데 내맥이 기술고침의 험하고 악대고이 동민전은 벌써 때내강장 잿니 떠나가 샤호연 박수